0: 야
1: 꽃은 야딩나에노 오와하네
0: 헤이 미스 사워디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코사 파파라나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 와데스와 워코무니 프로 와무라
1: 원은 오베스위
0: When if I would hear when you power, you never come to the end of the year. You never come to the end of the year. So, what do you want? Many of you, Judy Frankopana Kakumatoya, Sapem, Sapem, Sapem,
1: Oh, honey, obey. Why,

주어 내려 뭐참 수아 연번호 아사무니냐 내 위에 나는 쓰러 수아라도 양복호 내리는 물아싸우소 아버스의 양사지 잠자리에 라디시로 나도 뽑아서는 저분 뿐만 해백방과 후인양사 아빠 그래서 부디 예수 아빠 가지로 아트랙네 보냐 뽑아 후미모 나 야만 자체 아테이 아테이 아메 What's

살살살살이죠. 마연 변장 왔어. 미리 후보 좋아해야 돼. 쏘네. 아프라키 사운드 타산 무미오 예인 남의 캐스. 미리야 바하오냐 돈자이 바다그르나 돈자이 나예예예 나코포가스예. 아 미리야 오파타 미리야 오파타 워디야 예네 카페 바하오냐 돈자이 Wapia,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명명 오버쇼 역사시 선생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는 문이나 여는 문이 왔다. 여바 탐파로 키우나 호 와야 배차 앞이 있고 그만 두게 물어내 예수 프렌드 여바 탐파 여리여 호 아초에 쇼 나치와디 소바야 호 선제